0: 자, 워런 코라 미국 블록그람 부왕자의 공이었다. 아론 밖에 만지는 박차가니고 오나 두오마트랑바 안증이 미미시코자의 무스토 과급바 중랑코 바 원바급바 미시급바니 도랑코자의 달라 안밖에 안증이 박차가니고 오나 마푸릉랑코 니아토데 안밖에 아가나 만겐증 무땅 마푸릉데 비엔코데 안증차 지카이 마초 발급차 아로급분당 워망코 암칭 롯붕이 도넨바 젠차로 워망 젤라하우데 급분 아수망치 차란 가나만 겐칭 워선 오이기자 워랑어라 발급범 아풍방이 차아니 우마 워망 젤로데 발급범 아풍방 알트위 차아니코 만 겐칭 발급범 아풍방 알트위 차아니코 만오데 만디나 킹기니 동자 바우로로 암칭 그녀로와 방비아 아구사쿠니 남남부터 맞붕이랑 금망이와 아로 암칭이 아구사쿠니 삼보랑바 문망인조 암칭하라 이 아구사쿠와라 삭사사쿠분코 방착기사장이 당이나 맞붕이랑 동수랑자하우데 바 삼보랑 동수랑자하우바 암칭장지 당남한자와 은이금은 암칭 맞붕이랑 아로 삼보랑코 룩붕나 베벤 암칭 만디아라 기습 시 비급바 아로 자라키 비급바 오마 암칭 낭아오데 맞부릉랑 삼부랑 플라콘 문크무바트나바 문겐 우비바 얀 바카바 카미라 암칭 만디니 자나 난부니 온자와 아로 암칭바 와몽그리베 장비탕나 만자 와몽 플라콘 카스니 카스니 암칭니 심삭기자니 치 보낭게 금망게 아로 금망아하우 암칭니 아고삭바 보나이노 바우르르 고멘 방안 아풍랑코 르뽕아니 칸랑코 카이나 지카이 주 파악 아우완다카바랑코 타이마 발파크란 나시널 파악바 워랑우니 기사우마 얀 암칭니 바로인 소르바마 Yana Agriba, Indiani Dintang Dintang Bakrangova, Ndakpa, National Park Rang Duma. Amchimba Yakam Rang, Sambo Rangko Kam Nangana Agri, Dikmigal Giza, Aru Napung Rangko Bas, Ote Galrambang Giza, Takchakaniko Na Mama.
1: Ya Aganani Baksa, Dali Pringnam Tura Program Nadun Sogman Sumaiba Yanon Butnaha, Knal Pringo, Apsan Somayo, Changsatai, Grongtai Gujana Kung Kung, Sagantinan, Salam.

지금 연기 말하고 아마 진짜시는 전시 컬러 거래인가 언니 그래서 알아 그래서 언제 아마 신대리 볼 지금 뭔 아탄 설명은 살기와 아랑 갑쪽 아랑 공랑 아걸로 싸우게 찾기 나갔쪽 카나바 미미 미로는 이처럼 안심비야 강수시 작게 보나 동조와 못해라

0: HIV 사비스니 바트 그카니아라 야 사비스고 만기빠 만디박사 마무가 참핑하니 그리 토른 도르마니치 사비스고 만기빠 만디니 자칼 그만 비지랑코 자칼 플라니치 HIV 동이빠 만디니 안치고 사크뿐나 없나니치 아로 마그빠 노 동무통이 HIV 동아 오데 아로 우코 신삭소저 오데 우니 안팎만 비사오 아로 비사나 소카나오 바트 그릇나맛나
1: Yeah, listen to the three numbers of Eric Clapton.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number. And here we have Boyzone with two numbers, and the numbers are No Matter What, and that will be followed by Baby Can I Hold You.

0: 잘해볼까나 만나요. 이하 사비시 고메니기 양측 마시긴 사인생 심통 스파사비 신이 친랑 지기 베라 사람 웅수마테 다는 건 지냐 바 사치냐 사니 친랑 번 바깥한 몇개 수하나 만나 스캉방 바 보조마 스테이치냐 하나 이하 스테이치오 비인 금액 녹마그다 사긴 랑그빛 비인 등아 바 피버 마니 호만긴 스콘 사니 동겐 와깔라니 동겐 예친랑 살그탐 바살 지브리나 농나바동아 만디 삭사니 삭사나 등탐극기 사니 살 옹나바동아 엔디바살 그탐 바살 지브리나 야스캉바 친랑코 안층늑나그다 만긴 그니이바 스테이지 바 에큐트 엔세팔라이티스 스테이지 니가나 바타는 그룹마니 바사타니 친랑 농디키자 베엔 등겐 바피베 오니 동겐 그토크인 낙겐 그토크나 만자와 자도살라니 기스기기자니 제칼만리스카고 비압코 사와츠 마노츠 사급바만리 위자와 비엔나 국가와니 동겐 자만우 가스니 가스네 자아자크랑 랭나 만자와 아로 블롱 바트로로에 시복스랑에 동아그타 옹겐 안티사바 은하바테바 은데케 사이바 코마옹에 동아니 옹나바 동아 방아만디랑 이야 사비시가 많은 이야 드니에프 스테이션의 소권, 방아다원의 소권, 장기 갈라니코, 만로마타. 베탐바 스테이지, 발렛 컨벌레이션 스테이지 내야가나, 베인드가니 사니 넘플라니 옹나바도와, 베탐네 그토크라키, 마크론, 니콤네 만기자, 안마고카오아니 동쿠에겐, 아로 사니 넘플로바, 안마고카오아니 바나미 동급바 만드살그타, 옹플라니 동자나바도와, 아로 장기 생활감각는, 자, 아자, 남에게 랭네 만기자, 안나고가 옹아니, 바 위기자 다가니, 침랑 동캄나바, 동아. 이하지 이 사비시코 전팽이니, 이하 사비시코 마르기 전팽겐, 이하 사비시 만디오니 만디오냐 바트루크나레 만자, 엔디바, 큐렉스 강구, 제한, 자파니스 엔세플라이티스 바이러스, 바조옹 농구파 강구, 츠카니 치사, 옹아. 당구 스카니콘 바 이하 사비시코 잔팽이나 안탕탕 콘 스캉 바오 심삭치나 능아 졸라 바라 작 루아랑코 단나 능긴 안청스마 담당아 망바탄 느까 비사 존부 바랑코 바라 뒤 돈농 바타양 몽소리랑코 카이 주시나 능아 당구 카답나 능아니 바 속마카니랑코 딱나 맞나 레디맵 바 속마카니랑 농장에 침바 안청 랑금은 님보 비자크랑코 속마키 강구랑코 카답나 그따 만겐 겐티 도가랑코 강구 납나스카란 생근나간 살 동구원 집나 능아 강구 젤라니코 마이게 젤랍겐 녹상 녹구랑코 드레인랑코 롱탈레 동나 능아 치스콩이 동안이 바치봉 나가랑코 아아 나빼간나 능아 바치 조강치나 투에 와답나 그따 능아 왁 맞추 놀랑코 만데 녹구니 젤레 킬로미터 브리 바부마 다카오사 룩나 능아 호스피탈이 만나랑 디디디 삽나리 양마디 디디코 만데 동차급바 놓고 삽나나가 니바 방바다 창원 송니 만나랑 막놈 놓고사 삽나나야 아로 안타당이 동차급 주차급 놓고 삽나온자 바 아파코산 삽나나야 아로 누디와 막놈 놓고니 강구랑 만니 놓고나 보바스카에 은우동에 만나랑고 측스카 아로이야 사비시랑고 바다츠카나 만긴 지불 나라랑 바니 기급바 비아프랑데 로콤스 나톡 제건 강도 시험 나침 우코 질나겠다 만나 아르우아 나톡하라 강도 비사랑 거 차에 보나스카겐 사마 만나니 마이케 상겐 생각나니 야 피버 사운 바 자파니스 엔세팔라이티스 사운 바 치명고 마시온 호스피탈랑원아 닥차카니고 암나능아 아르완 치보리카라 아니랑 거 닥나능아 이에 사비시고 위원이고 보리카라 에니아니 안티니 듀라시브 호스피탈로 만나 제이 백시네이션 코 바비지 수상소안에 안고 닥나갔다 만나 이에 사비시고 착하니 비지랑 코 메갈라니 급한 리스트랑 원 제이랑 제이사안이랑 바 방아침 아로 시안이랑 만디 시안이랑 바타 하침 라비아프라원의 거르멘 인딘 제이 백신 수상소안에 안고 닥행하 이에 사비시고 만겐침 바 이에 사비시나 남초못급바 사나니 삼동자니 이문 심삭소안이 생근망이 호스피탈랑어 닥차카카 암마니 안치티에스카 아니 아르마크라키 롱탈 안탈리 동아니 아르삼핑수아니엔 안트미 예사비시코 난조가니 불옹아
1: Semang Japanese encephalitis sani, aruko champeng ani gemen Dr. Cruzis Elmina and Sangmani akanani ko kuna suaha. Dalam semang narumbi aring aru nirpeng ni kitrong ko kapatang iya, kitrong arong wa hai panterang hai nomerang, atik sungo, aru mirang semdem nina ni toriri.

하면은 아이리슨티 워 트레이닝이 드런 거 그나 소화하 아이리는 막상 이트랑이 보건 거 맞다니 소말베 얘는 못 나하 너 지금 이제 어한 말씀만 들리니 힌디 거 보고 그나 소겐 얘는 아카슈아니 투라

이한 아카시바니 주라 그나틈 스윙파 사칸티 콘 달라탐니 프로그램원나 작수한 박사 사칸티나 나탐남 달 하자그니 콜룩톡 부시니 옥토베 자니 닥타릭니 몽고발 아탐 프로그램원 콘 시망 나탐한티 가 마트롱잉아 그타 차그니 소프리 그탐 포인 그탐사 미디어 미디엄 웨파 하자사 차그니 콜라치 그탐 킬로하르소 나 시망 야 스테이션오니코 발란티안 왈니 치쿰 콜라치 바지오나 그나소나 마트롱잉아 다오졸졸 달라탐니 프로그램원 콘 아바칭아트나스카 Program rangko sumerang baksa kan deke susuk yatang inga dok baju yatang irang dongode yatang gen dok bunga baju shirong station oni ko atko borangko kenang gen dok chi bunga baju leting sangma aruni dolni nokepana ka shok peir metelani gitrangko ka matang gen dok lachi baju sumbukol sonajeng dolni sonajeng aro bol balseng ni baksani radio serial ko kenang lamat gen walis ni baju toke house programo deng tang tang film rang ni gitrangko watat gen Snikolachi Bajio, Ministry of Agriculture, Aro Farmers Welfare Ni Tarigpa, Kishanbani Bab Kogoskuni sponsored program ko Knangen, Chet Bajio,

이어 나가시오니 주라 소메다오발니 스니바지오아하 토키하스 프로그램을 더 나시망나 등당당 플로미니 기트랑코 라마탕긴 스칸파 나시망 헤드스토리 페렘니 이콕 나나망긴 기동아 투 이샵 메라 아로얀 미프라데스 아로 니하 카카니 르가파 기동아